0: 정신을 팔팔 나와주나 보나 얼마 일어나지니 바로 온가 신에서 묶어라보면 묶어놓네 다링게스게 나가이 시드스나 나는 온가 니라우는 수치할게 뭐라지 우리 기도해보면 나만의 큰시 꿈의 도시를 번식하봐 그런거로 벌써 쑥 혼자 아까 이스드스나 다로 온가
1: 난 하까먹었지 불코마이다 아프트만 장난지럼
2: 죽음으로 보입니다 다로도 온가 믿는다는 마음은 사냐
0: 미라
3: 무사 무사 관에 그렇게 원키와 티사피 무타니스나 워저스나 스스영 아빈치 미래니 하가
4: 우리 하지야 왜 오냐 관이 겁내 왜 하나 부탁 고마 하지야 내 본사 아버님들 아까 수요라 안 했니